내에서 조용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재잘거리는 아들이 벌써 보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허전하죠? 이따 없으니까. 저도 아이들을 뭐 매일 뭐 보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더좀 친밀해지는, 더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난 그 5일 동안 같이 아침에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미나짱님, 즐거운 어린이날 휴일 잘 보냈고요. 오늘은 한바탕 빨래 하려고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를 듯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진짜 빨래하기 환상적인 날, 좋은 날. 미세먼지도 오늘 별로 없고요. 봄볕도 참 따뜻하고, 빨래 잘 마를 겁니다. 아치모두님, 저 개인 자격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예약 없이 그냥 CBS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사이에만 오시면 관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치모두님도 와주셨고. 데이빗 쿠, 구현모의 마음이 상한 자를 이곡 듣고 디사이플스의 The Happy Song 이어드립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찬호울 버전. 우리 케지아 이이님, 또 초롱님, 루비사랑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 김명선 내 하나님은 디사이플스의 The Happy Song, 구현무의 마음이 상한 자를까지 세 곡을 이어서 네 곡이군요. 네, 쭉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성님이 샬씨 덕분에 예서 등교 잘했어요. 예서 화이팅을 무한 반복으로 들려줬어요. 저는 이제 방송 들으며 충전해봅니다. 너무 좋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사실 근데 어린이날 전후해서 뭐 학교라든지 학원에서도 그 소소한 이벤트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예. 뭐 과자 파티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든지 학교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학교 가는 걸 막 너무 힘들어 하진 않을 겁니다. 닉네임 단비님, 시아버님 일하시다가 사고 나서 회복 중이던 차, 어제 한 차량이 아버님 발을 밟고 지나가서 아버님 괜찮다 하시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시려고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러게요. 진짜 괜찮다고 하셔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예, 아버님. 별일 없기를 함께 바랄게요. 정님께서 이번 주 여선교회 특송곡이 흘러나오네요. 우린 모두 주님의 꽃. 예, 너는 꽃이야. 좋아해 주셨고. 이운성의 결국. 그리고 하나 정지혜 손선희의 참 좋으신 주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황동규 시인은 18살에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해가 지고 바람이 불듯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한 가지 약속을 남깁니다. 언젠가 그대가 가장 힘든 날을 만날 때 오래도록 쌓아온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부르겠노라고. 표가 나지 않아도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그 사소함 안에 참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월입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오가고 가족을 향한 마음의 표현들이 조심스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따뜻한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림이고 한결같음입니다. 서로를 향해 오래도록 써내려온 즐거운 편지와도 같습니다.

줄라이 송정미 함께 부른 사랑은 언제나였고요. 앞서 마커스 M 그대 만나러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른 돼지님께서 어머 저도 학창시절에 이 시 너무 좋아했었는데 잊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일깨워주어서 고맙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 아, 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요 시구를 인용해서 연애 편지 이제 많이 쓰셨죠. 내 그대를 생각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즐거운 편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편지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애틋하게 주고받는 5월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45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현님은 7,085걸음째 걷고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지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참 감사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들이라고 남기셨고 아침부터 많이 걸으셨네. 예. 지금이 근데 딱 이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적당한 기온 참 좋죠. 그 봄볕은 좀 강하니까 그 선크림, 선블록 크림 잘 발라주시고요. 샬시를 딱 들으면서 가면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인 거죠. 박요한 피처링 이다혜 더불어 함께 가는 길.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프리미엄 반죽이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만하면 행복님, 마당 정리하며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달달한 커피 한잔 해요 남기셨고, 우리 마운틴 사나님도 1박 2일 여행 갔다가 겨우 일어났네. 아, 오후 출근 준비해요 해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 만만치 않은 오늘 또 연휴 후 맞는 수요일 아침이었을 텐데, 예. 샬롬 CCM이 어떻게든 텐션 좀 나눠드리고 깨워드리려고 오늘도 애썼습니다. 예, 두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이 표현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5월은 사랑하라는 날이 이렇게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을 또 사랑하는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이제 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예쁘게 꽃 카네이션을 비롯해서 부모님 선물하라고 이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세상이 온통 꽃천지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표현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또 어떠신가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장종택, 박요한, 주리가 부른 그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손영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5월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꼭 묻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시작하면서 연휴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셉의 꽃 님께서 연휴가 끝난 첫날 업무를 축복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손은 들어주셨어요. 이병희 님께서는 이렇게 연휴 이용해서 또 어제 어린이날이라 아직은 어른이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일찌감치 찾아뵙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친정엄마 뵙고 오셨대요. 근데 편찮으셔서 해슥해진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이 안 좋아요. 80 넘으셨으니 그러려니 해도 속상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런 연휴 시간 이용해서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 어린이들은 이제 저에게는 아직 어린이 같지만 본인들은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뵙고 나서 참 좋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그런 좀 정말 헬쓱해지시는 모습 보면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서 짬 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당발님은 축복송 들으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검사해둔 결과 들으러 기차 타고 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조금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또 남편 손 꼭 붙들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사.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민민하님도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관리실에서 슈어탕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가지러 갑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 특히 아주 건강 보양식 나눔 하시는 분

일들 정말 칭찬 칭찬 해드려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자, 찬양은 지은영의 음성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 또 소리엘 주께 맡기는 자 찬양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박종수님, 신혜숙님께서는 송파 순복음교회 분할 38주년이라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축복송해 드립니다. 꽃단장하고 바빴어요. 오늘 그런 좋은 예배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거룩 거룩 거룩 청하셨는데 이 곡도 찾아둘게요.

세월이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더욱더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은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서로 손을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같이 불렀어요. 목소리를 듣고 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CCM 애청자이신 거죠. 조준모 그리고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한 거룩거룩거룩이었고요. 또 김종찬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어요. 소리엘 주께 맡기는 자 지은영 주께 맡긴 나의

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의 찬양도 이렇게 골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처음 출첵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들 진명이 생일입니다. 진명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몇 살인가요? 우리 진명이. 처음 출첵 새싹으로 오셨는데 생일 축하 사연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진명이 몇 살인지는 궁금하지만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우리 진명이가 마늘빵 좋아할까요? 마늘빵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만든 팡파미유 맛있는 마늘빵 우리 진명이가 우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바로 생일이라 친구들한테도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홍 씨가 불렀어요. 굿피플 어린이 합창단의 선한 세상이라는 곡 준비해 봤습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의 너는 꽃이야, 또 박수홍 굿피플 어린이 합창단 선한 세상 전해드렸어요. 아비가일님 결혼 24년 만에 어버이날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평일에 직접 뵈러 온 거는 처음이에요. 사는 게 바빠서 여러 사랑 상황으로 이번에도 만났고 내려오노 힘들고로 사진 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매문 좋습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간 내는 것 이게 사랑이죠.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송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 보내주시면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님도 어제 결혼 27주년이었어요. 이런저런 삶을 돌아보며 남편과 이야기 나누는데 울컥, 모두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참 좋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 찬양 올려요 하셨는데, 자, 최미의 찬양 주의 은혜라 함께 하고요. 웨이메이커 오늘 삼남매 아빠님께서 써주셨는데 오늘은 천관웅 웨이메이커도 준비했어요. 연주곡까지 함께하면 이렇게 1부 벌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0: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신 후 정죄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0: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아주 신나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은혜의 항해, 바비킴 임나경의 라 부에나 비다 선한 삶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세희님께서 일부 찬양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 중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헬스장 맞춤 CCM으로 우리 이런 선곡도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꼭뭐그 댄스 음악만 들을 거 있나요? CCM 중에도 이렇게 정말 신나서 우리 힘내서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템포를 좀 빨리 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찬양 듣다 보니까 어머, 더 듣고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이니가 다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약간 지금 이 시간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혹은 밤 산책, 밤 운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축복송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나른할 때 이렇게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신 분들도 계셔서 약간 2부는 좀 시원하게 찬양을 1부가 좀 잔잔했잖아요. 연휴 지나고 나서 약간 마음 좀 가라앉히시라고 또 보내주신 찬양 신청곡도 좀 차분하게 전해드렸는데 아, 2부 시작을 이렇게 은혜의 항해 듣고 선한 삶 듣고 하니까 해외 CCM도 아시잖아요. 우리에겐 수화가가 있잖아요. 찬양 준비했어요. 메리메리의 샤클스, Praise You. Praise You, 주님을 찬양한다는 샤클스, 내 발에 족쇄를 떼어내고 신나게 춤추면서 들으실 수 있는 찬양과 헤스키아 워커의 Praise You 역시 힘차게 들려드릴 거고요. 신청곡 해같이 빛나리 역시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워시 페스티벌의 해같이 빛나리는 장군님께서 오늘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청곡 전해 드릴 거고요. 또 8751님 어린이집 들러서 선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는데 잘할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 써주셨는데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까지 전해 드릴게요.
1: 쇼에 사랑해.

공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들으셨고요. 워시 페스티벌 해가 지빈 날이 헤스키아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메리메리의 샤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두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아, 오후반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오전에 못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축복송 사랑입니다. 최여사님.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딸기바구니님께서는 제가 신나는 찬양 전해드렸더니 탄천길 걸어서 지금 극장 가고 계시다고 혼자 영화 즐기신다고 근데 여기에 룰루랄라라고 하셔서 혹시 옆방 방송 듣고 계신 룰루랄랄라 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이곳에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또 7493님께서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라고 맞아요. 오늘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연휴 중 미리 가족 모임 가졌었는데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 뿐이었는데도 좋아하시는 어머님 뵈니 좀 더 자주 모여야겠어요. 바쁜 중에도 잠시 짬내 보자고요 하시며 사랑은 동사 남겨주셨는데 유지연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님께서는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즐거운 모임 신청할게요. 크리스찬이 가는 그곳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셔서 최명자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최명자 즐거운 모임, 또 앞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들으셨어요. 아, 배상진 님께서 안성진 찬양을 써주셔서 이번에 새로 음원 내셨잖아요. 그래서 진 DJ의 일하시는 나의 왕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 님께서 2시에 교회 기도실 가서 가족들과 또 단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막 단장님 지나가셨거든요. 저 앞에 다음 방송 또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신데 후두염 때문에 아프셔서 걱정돼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지금 훅 지나가셨는데 방송 나간 동안 얼른 기도하신대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자, 최인혁 찬양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들을까요?

CBS 장로합창단 최인혁 함께한 나는 너의 하나님 들으셨고요. 진 DJ의 일하시는 나의 왕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문정자 찬양으로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모험을 즐기고 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는 갈망은 마음 뒤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기회를 만들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길을 나서자. 아주 잠깐이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친다. 마침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다. 켄트 너번의 작은 유산주.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이 찬송시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며 영국의 대표적인 찬송작가인 아이작 와츠가 지었습니다. 이 찬송은 1707년에 가능한 그의 찬송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란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 전부분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와 같은 가사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창작가사 찬송가는 개신교 초기에 미국 교계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 반발은 심지어 1789년 5월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에서 개최됐던 미국 장로교회 제1차 총회 때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만을 찬송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이작 와츠의 창작시 창작 가사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찬송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라는 제목의 이 찬송은 이미 미국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작곡자 허드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출생으로 복음사역의 사명을 갖고 감리교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허가도 받아 이후 감리교 사역자로 대부분의 생애를 마쳤는데요. 네 권의 찬송가집도 출간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레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죄인이란 말로 가사를 바꾸려 했답니다. 그런데 와츠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애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 고백이었기 때문에 벌레라는 시어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의 찬송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감상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마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 우와 저 사람은 원래 멘탈이 강한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나름의 특징들이 있답니다. 첫째,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둘째, 남의 시선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을 더 소중히 여긴답니다. 셋째, 실패를 해도 자책하기보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감정에 휩쓸려 살기보다 자기 마음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고 힘들 땐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흔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낸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사실 아시죠? 잊지 맙시다.

네. 그러게 내 마음 다 해. 그리고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진심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런 면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집이 센게 아니라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남에게 뭔가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인가 뭔가 빼먹으려거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훨씬 냉정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상관없이, 네. 그 일체의 법을 가진 자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맑고 맑은 날입니다. 빛이 있어 따뜻한 바람이 부니 시원한 동대구역에서 사람, 제가 배가 고팠는지, 동태탕으로 왜지 왜? 죄송합니다. 사람 구경, 자연을 느껴요. 저도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렵니다 하면서 하늘을 봐 신청하셨다고. 네, 하늘을 봐. 장군님, 좋습니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구경하는 거,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자출해서 가끔 그냥 창 밖으로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걸 보는 걸꽤 좋아했었는데,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진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예, 모습들이 꽤 흥미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다자 정명님은 멘탈에 쩔으시는 형님. 아, 그런가요? 제가 멘탈? 쩌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별로 남을 신경 안 쓰는 편이죠. 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자, 샵7957 모바일 문자.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사진 100원이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들 오시면 되고, 태연 씨가 제 걱정하시면서 후두염은 어때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네. 기도, 태연 씨. 땡큐. 네. 핑크 콩이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강찬의 섬김, 그리고 홍의석입니다. 하늘을 봐.

네, 예술을 봐, 하늘을 봐. 네, 강찬 섬김 그 전에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안 들어오시면 흥 삐지죠. 속 좁은 제가. 나옥주님 월요일 같은 수요일에. 아, 그렇죠.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네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 더하기 하며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같은데 수목 또 3일 지나면 또 쉬고. 야, 이게 뭐 약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진짜. 오늘 들장빈 소녀님이 1등 하셨어요. 반갑고. 백합님이 2등. 샬롬, 샬롬, 샬롬. 성실 납세자님이 3등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기엔 정말 예쁜, 네. 하나의 나눔님 참 예쁜 분인데, 또 예쁜 날 사평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쁜 날, 예쁜 내가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또 겸손하셔서. 멋진 여자님이 점심으로 콩나물밥 먹으면서 인사드려요. 이야, 이 양념 간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콩나물밥은. 비벼가지고. 네,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약간 짜게 먹어요. 예. 단짠, 단짠 이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맛을 확 느끼고 싶은 거겠죠. 저는 어제 어버이날 미리 밥을 산다고 이제 그 딸 식구들이 사위하고 이제 손녀가 와서 타코 먹었는데, 하, 멕시코에서 먹었던 타코는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멕시코 집회 갔다 정말 우리 애청자시죠. 요새 글은 잘 안 남기시지만 강태경 목사님 과달라하라 계실 때 가가지고 두 번이나 갔죠. 과달라하라에. 네. 너 부흥에 3일 한번 가고. 여러분들 교회도요, 찬양 사역자들, 뭐 저같이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들 하루 이틀 찬양 부흥회 하면 참 뭐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참 좋습니다. 새로운 부흥회가 감성과 찬양과 말씀이 간증이 어우러져서 아주 풍성해지죠. 예. 그래서 강 목사님 불러서 갔던 그때 먹었던 그 타코는 잊을 수가 없어. 진짜 Don't forget taco in at in 예, 과달라하라. 예, 꿈을 꾸고 살자님이 지난번 주신 사과즙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후두염 얼른 나으시기를 해주셔서. 아, 여러분의 기도로 이번 주는 이제 끝나겠죠. 주일날 집회 전에 딱 끝날 겁니다. 미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이제 작년부터 예, 사례와 상관없이 집회를 가니까 혹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도 여러분의 교회, 아, 우리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급여 집회 있는데 몇 명 안 모이는데 단장님 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이제 조건 없습니다. 10,000원 이상만 주시면 가고요. 사례는 꼭 주셔야 돼요. 10,000원 이상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잊었던 마음 찾아오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62번님이 너는 꽃이야 들으면서 찬양을 운동하기가 좋아요 하셨는데, 앞에 시간에 너는 꽃이야 나가서 꽃과 관계된 좋은 노래를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녀가 너는 꽃이야 세 살도 안 돼가지고 부르는데, 네, 참. 제 딸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죠? 네, 진짜 좋아요. 넌 꽃이야, 별이야. 예. 네. 그런데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양해 중에 낮은 곳으로, 예,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나갈 동안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흑진주님, 네, 어제부터 걷기 운동 쭉 이어집시다.

뱃사자님 봄바람 불지만 봄볕이 뒤질라 쨍하는 오후 사평도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저도 행복해요. 이수님 오늘 가사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미호새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요즘 제 방 창가 앞에 새 밥 그릇을 놓았더니 각종 새들이 날아온답니다 하시면서 손녀딸이 짹짹이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된 일. 근데 보니까 미호새님이 전화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손녀 보느라고 요즘 자주 못 오시는군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이쁘죠. 네. 아까 속좁은 얘기했더니 속좁은이라 하시니 제 남편이 잘 쓰는 말이에요. 속좁은 내가. 아이 그래 속좁은 내가 이해해야지 뭐. 맞아 이런 말 하죠. 네. 남자들이 진짜 속 좁아요. 네. 남자들이 돌을 던지시려. 네, 너만 그렇지 이놈아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늘소망님 삐지지 마세요. 단장님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262번님은요 저희 딸 신랑 따라 싱가포르로 이사간 후 외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외국인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 또 하나님의 은혜 신청까지 하셨는데 그래요. 그 외국인 국제학교 아우 뭐 보통 아니죠. 네. 또 교육도 좋다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어쨌든 잘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네셀님 단장님 차 한잔 드세요 하셨는데 그러게 차 한잔 마셔야겠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TMT맨님이요 오랜만에 오셔서 웨이홈이 부른 아주머니의 날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꽃에 대한 노래 아까 네 넌 그 넌 꽃이야 는 앞에 시간에 나가서 넌 아름다운 꽃. 아 이것도 좋죠. 정혜원 우리 정혜원 씨 다음 주에 우리 방송 나오기로 했습니다. 콘서트 계획도 있고 하셔서 여러분 또

네, 사랑을 드려요. 웨이홈에 아주 먼 옛날 참 좋네요. 또 속도가 있으니까 약간 더 밝고 좋습니다. 아까 그 손녀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 네. 믿음으로 계속 집안이 믿음을 이어져 가는 시대가 요즘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네, 복음으로 정말 굳건히 서 있는 견고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오년님 봉사 마치고 밥 먹고 출첵합니다. 날씨가 참 좋다고. 그죠? 날 너무 좋아요. 어제 저희는 뭐 여주에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포레스트 AG405라는 이제 기독교 신개념의 기도원이라고 거기 책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기독 도서관 건물이 뭐 진짜 여러 개 대단히 잘 지어놨어요. 대단히 잘 지어놨어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번 꼭꼭 진짜 이 날 좋을 때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가서 입장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포레스트 영어죠. 네, 포레스트 AG405라는 곳을 한번 꼭 찾아가 보시면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카페도 있고요. 건물 한 7~8개 지어놔 예배당도 있고요. 그 주변 환경은 최고의 조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 깜짝 놀라고 왔어요. 개관식에 그냥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네. 노을가을님 오랜만에 라면 먹었다고. 나장님 들어와 소리 들려서 빨리 왔네요. 네, 오랜만에 라면은 네, 최고의 네, 음식이죠. 오랜만에 라면. 네. 5일 쉬고 출근했더니 몸이 너무 가벼워요. 쉬는 동안 밀린 잠도 푹 자고 의식하고 놀러가고 쉬고 오랜만에 잘 쉬었습니다. 방송도 거의 안 들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늘소망님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삐지지 않게. 네. 샵795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꼭꼭 들어와 주세요. 꼭꼭. 네. 완전 꼭꼭.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함께 나누고.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단장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꼭 골방이나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붙잡고 눈 감고 해야 하나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읊조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도인지요. 네, 기도죠. 기도죠. 예, 기도인데 이왕이면 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기도고 마음이 담겨야 되니까 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골방이나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기도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기도는 아니니까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만 계속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인데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잘 찾아내서 또 그렇게 기도를 넓혀가고 깊이 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초롬 하나님의 은혜 신청하신 분 있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사연 보고 파라디조 정현준의 기도밖에도 이어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질을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양도 또 필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찰때 그때 응답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잘 담겨야 되고, 그냥 힘드시죠. 힘드시니까 살려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계속 기도하는 거는 실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에서는 할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왜 힘든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물어보고, 또 거기서 주의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또 내가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대화거든요. 들리기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들죠.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양, 예, 기도의 양.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내가 힘들 때내 옆에 반드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엘리야예요.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준.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더 힘듭니다. 저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그게 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이도. 있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부가 끝나가네요. 청관웅 지저스 제너레이션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보통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이토 다카시의 책,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요즘 세상이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고 마음의 병이 들어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사람들도 너무 병이 들어 세상이 온통 환자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자기가 중환자인데도 중환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주님은 오시던 그때부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더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더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아주 중요한 곳곳에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 식구들이 그곳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다시 회복해지고 가정이 치유되고 친구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역사와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도 주님 저희 애청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CBS가 그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국교회 이 아픔을 치료하는 일에 사용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보혈 찬송 메들리, 네,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 그리고 바이브의 신영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지금 손님이 와 계신데 찬양 한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반가운, 네, 분이십니다. 무지개 탄자님이 5월에 생동감 넘치는 싱그러운 기운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하소서 하면서, 네, 소서체로, 네, 올리셨어요. 자스민님은 아름다운 계절 쉬움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아멘. 제비꽃님이 출근길에 악뮤의 소문의 낙원 신청해 보아요 하시면서, 소문의 낙원 뭐 춤 이렇게 챌린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올라와서 지난주에 제가 그 소문의 낙원, 네, 설명드리고 또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서혜정님이 절기 입하가 지나서 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듯 합니다. 상쾌한 바람도 불어주어 걷기 좋은 봄날에 오늘 단양이가 참

어제는 아침에 여주 가는 길이 대기질이 안 좋다가 오후에 또 좋아지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우리 마음도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보내드리고 오늘 또 초대 손님 귀한 분들입니다. 완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무지개 찾다가 인생에 망가진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 중엔 영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죠. 네. 자,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며 평생 살아오시는 두 분을 오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이승재, 추경수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부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뭐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이승재 선교사님?
1: 갑자기 질문하셔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이승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추경수 선교사님은
2: 저는 그냥 필리핀 선교사.
0: 네. 네. 은혜로 같이 사는 필리핀 선교사. 이거 다 모았네. 네. 두 분이 부부시고 두 분이 또 다 목사님이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필리핀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이제 18년째입니다.
0: 이야, 필리핀에. 그러면 이제 거진 뭐라 그러죠? 체질도 좀? 바뀌었겠네요, 그죠?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날씨에 대한 것도.
2: 근데 아직 먹는 거는 한국 음식이 너무 다양해서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러니까 필리핀에 살면서도 저희 이제끼리 먹을 때 한국 음식 먹다 보니까 먹는 건 괜찮은데 기후나 그런 것들은 필리핀화가 돼서 한국 오면 많이 춥습니다.
0: 아, 그래요? 지금 저희는 더운데 이게 추워요?
2: 저는 지금
0: 쌀쌀한 편인가요?
2: 아, 저는 지금은 딱 좋습니다.
0: 아, 딱 좋고. 이승재 선교사님은 뭐?
1: 저는 그 운전할 때 히터 들고 다닙니다.
0: 아니, 지금도요?
1: 네.
0: 세상에, 지금 에어컨 트는데. 네. 왜냐하면 유리로 또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차 안은. 이야. 아, 이분이 더, 그럼 남편분이 이승재 선교사님 더 필리핀화 되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 20년이 됐

0: 있는데 뭐딱두 분이 마음이 딱 맞으셨어요? 어떻게 출발하신 거예요? 필리핀으로 가신 게.
1: 그 원래 이제 그 필리핀에 가려고
0: 네.
1: 하지 않았고,
0: 아, 처음엔요?
1: 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로 가겠다.
0: 아, 진짜 인도로요?
1: 네. 그래서 뭐
0: 오.
1: 힌두어도 뭐 나마스테 뭐 이런 것도 배우고,
0: 배우고.
1: 네,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두마게티로 가는 이승재 선교사님 빨리 탑승하세요라는 그런 멘트를 듣고,
0: 아, 기도 중에 아니면, 오, 세상에. 이
1: 그래가지고
0: 귀로 들렸어요?
1: 네네 그래가지고 바로 뭐 정리하고 한달 만에 필리핀으로 가게
0: 세상에.
1: 됐죠.
0: 두마게티라는 곳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명을?
2: 아, 그게 저희가 인도로 가려고 계획하고서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예,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선교팀
0: 미국
2: 여름에
0: 왔어요?
2: 선교를 나가는데 많은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인도를 한번 가보려고 제가 그랬는데 인도 팀이 없어지고 필리핀 팀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가서 합류를 해가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경험 삼아 간다고 갔던 곳이 두마게티였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네요. 아, 근데 그 음성이 확 들렸군요. 이야, 참. 우리 식구들 중에 아마 저는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툭툭 진짜 귀로 듣는 것만큼의 정확한 문장으로 이제 들을 때가 많지만 귀로 이 어떤 주파수대로 듣는 거,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섬뜩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1: 그랬죠.
0: 그렇죠.
1: 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신비주의적일 수도
0: 그렇죠.
1: 있고, 네, 그래서
0: 그렇죠.
1: 조심스럽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0: 네.
1: 근데 이제 그 되어지는 환경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0: 계속.
1: 예, 조율하심이 느껴지게 돼서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0: 아, 그 상황이. 그 음성을 듣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이 잠깐 두분 계셨을 때 제가 얘기도 나눴지만 기도에 대한 질문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딱 듣자마자 제가 사무엘에게 들렸던 주의 음성이 떠오르고 그 계속 이게 뭐지? 뭐지? 이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아 그래도 약간 사람이 망가졌지만 그 경험이 있어서 아 오늘 진짜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18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그 필리핀은 거의 뭐
1: 네,
0: 캐톨릭이나 또 약간
1: 맞습니다.
0: 복합 캐톨릭이어도 막좀 혼합스러운 것들도 있죠.
1: 네, 그 토속 신앙하고
0: 네.
1: 가톨릭하고
0: 막 섞여
1: 전몽이
0: 있는.
1: 되면서
0: 네.
1: 샤머니즘화가 됐죠.
0: 아, 맞아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두 분. 네, 오늘 이승재 추경수 목사님, 이승재 추경수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곡 받으려고 했는데 사모님, 그러니까 추경수 목사님의 신청곡 오늘 받아놨거든요. 은혜 맞죠? 네, 이 찬양 제가 알기로는 워십 사모님 하고
2: 제가
0: 계시다고.
2: 워십을 따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연습해서 유튜브 보고
0: 글쎄요. 그 집회 때도 같이 하세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네, 아, 참. 기름 부으심이죠. 이게 배운 거 아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은혜 찬양 오늘 지선 이오나 한이 강찬 뭐 많은 분들이 같이 불렀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필리핀 20년 가까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승재 추경수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네. 두마게티 네, 어느 지역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0: 네, 오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필리핀 두마게띠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승재, 추경수 목사님, 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워십, 이제 선교 보고 하면 이승재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1: 네.
0: 또 추경수 선교사님이 워십하시고,
1: 네.
0: 워십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대방들은 은혜 받지만 또 내가

0: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1: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어린이 율동을 많이 했는데 아, 네. 어린이 율동하면서도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어 찬양이지만 네, 네. 그 말씀
0: 현지인들
1: 하나 하나가
0: 앞에서도 하시니까
1: 예, 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도 그런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렇게 워십을 한 것도 몇 곡을 했는데 할 때마다 틀린데 특히 은혜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더 저한테 그런 네. 감동이 있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눈물이 나서 전에 한 번은 그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눈물이 네. 나고 잠깐 그 잊어버렸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울컥하는 바람에 예, 순서 예, 놓친 거.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그랬던 네. 적도 있고서 특별하게 은혜는 제가 원래 처음 은혜를 했던 거는 제 생일날 하나님께 이제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0: 아, 글쎄요.
1: 예, 예, 네. 이야. 지금 다시 하면서도 이번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감동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서 할 때마다 다른 감동이 무궁합니다.
0: 그 틀렸던 순간은 잘 넘어가셨어요?
1: 아, 그래도 그때 참 지혜를 네. 주셨더라고요. 네.
0: 아이고, 지금 이승재 선생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건 어떤 일을 하시나요?
2: 저희는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필리핀 네.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7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0: 아, 7년이나요?
2: 네, 기도해 주는 네. 분도 없었고 뭐 후원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셔서 바퍼 사역을 구제 사역을 허락하셔서 그 사역을 지금 11년째 이어서
0: 현지인들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네네, 주는 네네. 거군요.
2: 예.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 7,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특히 저희가 사는 동네는 그 논 가운데 살면서도 1년에 쌀밥을 한 번도 못 먹는 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퍼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11년 동안 우리 추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그리고 바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0: 아,
2: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건축 중이세요?
2: 네네네.
0: 제가 듣기로는 신학교 겸 뭐 대학 같은 것도 또.
2: 네네. 그 예. 저희 그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은 특히나 목회자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네.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중직들이 네. 많은데. 저희 학교하고 이제 필리핀 교육청하고 테스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0: 아, 그 건축 중인가요, 그러면? 네.
2: 그 지금 건물을? 학교는 한 70% 정도 마무리되었고.
0: 아, 네. 네. 직접 막 짓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2: 네.
0: 공사를 네. 대단하시네요. 아.
2: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장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용접도 하고
0: 그걸 다 한마디로 하면 몸으로 때우고
2: 그렇죠.
0: 네.
2: 뭐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 네. 맡기면 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특별한 뭐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감동 받은 분들이 뭐 조금씩 보태 주시면 네. 그거 가지고 하고 있기
0: 와,
2: 때문에
0: 대단하시네요.
2: 예, 아껴야 되거든요.
0: 아, 참 귀합니다, 진짜. 그 7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네. 이제는 뭐 네. 필리핀에 어떻게 보면

0: 가난한 나라는 회복시키는 건 교육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 학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병원과 그런 것처럼 귀한 사역이 마무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70%면 아직도 하실 일이 좀 남았는데 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함께 가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1: 아멘.
0: 신청곡 또 하나 예 받고 싶은데 이승혜 선교사님 무슨 그 무슨 주제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부탁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살아도 네. 그게 어떤
1: 저희가 그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저희 동네는 카톨릭이 워낙 그 힘 워낙 강한 곳이에요.
0: 많고,
1: 네. 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다. 네. 개인적으로 그 구주를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바퍼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 소리가조차 듣기 싫다고. 이제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세상에. 1년에 서너 번씩은 있어요. 매년마다.
0: 매년이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0: 그런 죽네. 일이 있으면 주 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괜찮으세요? 이렇게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2: 그런 고민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0: 야 이분들 저희. 대단한 사람들이네.
1: 같이
0: 네.
1: 같이 순교하러 가자 그러면서 네. 같이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2: 저희가 네. 처음 그곳에 갈 때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0: 네.
2: 거기서 뭐 굶으면
0: 죽으면
2: 죽자.
0: 예. 네.
2: 네. 저희가 진짜 필리핀에 눈 내리면 돌아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을 하고서 떠났거든요.
0: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네요. 그죠?
2: 근데 정말 그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었나 그것도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그렇겠네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마음을 예. 지키는 게 더 힘든 일인데 지금도 뵈니까 두 분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실한 선교사님이시네요. 예. 여기 사연 중에 필리핀 두마게티 스쿠버 다이빙 하러 자주 간다고 그런 게 있나요?
1: 네네 거기가 이제 저희 사역지 바로 앞에 있는 네. 앞보섬이라고 있는데
0: 네.
1: 거기가 스쿠버
0: 뭐 성지 같은
1: 예 네. 전 세계 10개 포인트 중에
0: 와,
1: 한 곳이라고
0: 그렇군요.
1: 오시면 연락 주세요.
0: 네네 아 진짜
1: 네네
0: 가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 또 지금 두 분의 사역을 보면서 진짜 신실하게 사람 보고 교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진짜 가시는
1: 아, 네.
0: 두 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한 두세 분 재벌인 것도 압니다. 함께 학교 짓는 일에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찬양이죠. 네,
1: 네.
0: 박근진 네,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아, 이 노래, 이 찬양 듣다가 추성 교사님이 필리핀에 눈올때 우리 돌아온다 이 말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툭제 안에 들어오네요. 참 멋지신 두 분입니다. 정말 보내신 땅에 내 생명 묻어달라는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 오늘 이승재, 추경수 이승재 선교사님 두분 부부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그러면 이렇게 선교 보고 다닐 때이 찬양을 하시나요? 간증도 하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1: 네, 찬양도 하고, 찬양은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저희가 지역에, 사는 지역의 언어는 비사야어거든요.
0: 비사야요.
1: 네, 세부아노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그래요.
1: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0: 그러니까 매일 죽으면 죽으리라 두 분은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1: 아멘.
0: 매일. 아,
1: 그래서
0: 참.
1: 이제 요번에 나와서 선교 보고 하면서 특별 찬양을 불렀는데 특이하게 한국어로 찬양을 부를 때는 별로 그런

0: 감동 뭐 그런 게 별로 덜했는데 현지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히 그 너는 내 것이라.
1: 하나님의 것.
0: 하나님의 것이라라는 그런 부분이 비사야어로 악고 이아싸 기노 그거든요. 아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를 때마다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느껴져서
2: 아이고
0: 계속 그렇습니다.
2: 눈물 나셔서 저는 두 분이 참 진짜 선교사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저 같으면 1년에 몇 번씩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일이 해마다 아니 그냥 살다가 몇 년 만에 한 번도 아니고 달려오는 정말 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땅에서 눈이 내리면 우리는 떠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이분들의 아마 7년 동안 살아온 삶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7년 동안 필리핀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시작한 삶이기 때문에 더, 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2: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리맘님이요. 15년 전에 청년 때 인도에서 1년 단기 선교로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했대요. 그때도 학교 사역을 했대요. 믿음도 적었고 불평도 있었던 그때가 참 부끄럽다고요. 신학교 대학교 건축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선교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 우리 식구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네.
1: 제가 우선
2: 추선교사님부터. 네.
1: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겠는 않았을 텐데 한 마음이 변해 그가 변질되신 분들을 많이
2: 볼 수도
1: 봤어요.
2: 있죠.
1: 그래서
2: 네.
1: 저희 항상 기도하는 게 처음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 주시면
2: 아멘.
1: 좋겠어요.
2: 아멘.
1: 그리고 저희 사역이 물질이 참 많이 필요한 사역들이에요. 바퍼 사역도
2: 네,
1: 그렇고
2: 네, 그렇죠.
1: 지금 진 학교 사역도.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물질을 달라고는 기도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2: 네.
1: 저희 함께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충분히 채워지긴 하는데 앞으로 그 사역에
2: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1: 예, 예, 이어갈 수
2: 아,
1: 있도록. 예.
2: 맞아요. 바퍼 사역이 너무 중요 이어가고
1: 예,
2: 또 학교도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1: 예, 예, 완성이 예. 되고 또 학교 사역을 계속할 때 저희가 필리핀 학생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학교 와서 학비를 내고 다니기에는
2: 아,
1: 많이 힘들기
2: 네,
1: 때문에
2: 운영비도 또
1: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2: 아,
1: 것도 저희가
2: 맞네요.
1: 예,
2: 맞네요.
1: 후원을 해줘야 되니까
2: 네.
1: 그런 부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2: 그렇습니다.
1: 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더 보탤 기도 제목.
0: 저는 그 제 아내를 위해서
2: 네.
0: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경수 목사님이 녹내장이 왔어요.
2: 네.
0: 그래서 지난번에 발견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3년 동안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검진을 받았는데 많이 안 좋아졌어요.
2: 아,
0: 그래서 뭐 내일 당장 실명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추 목사님의 죽어가는 시시경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0: 그래서
2: 학교가 완성되고 또 학교가 운영되고 또 정말 바퍼 사역은 많은 예산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죠. 또 여러분 삶에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평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

0: 특별히 추 선교사님 그 농내장 놓고 저희도 같이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만나서 어쩜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라도라는 가사가 이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라는 이 노래가 요즘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곡인데 마지막 곡 오늘 이 방송 여러분도 아마 우리의 삶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말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기도 하고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두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1: 고맙습니다.
0: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1: 아멘.
0: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0: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인생을 살면서 꼭 사귀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쟁우다. 쟁우란 내 머리 위에 매달린 경종처럼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곧장 이를 깨우쳐주는 친구다. 쟁우는 자신의 말이 친구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준다.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내리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 속담에 친구가 한 명 늘어나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난다는 말이 있다. 쟁우가 한 명 늘어나면 당신의 인생에 쭉 뻗은 평탄한 길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리 웨이원의 책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0: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죠? 저도 어제 모처럼 휴일을 맞아 반려견 단비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조금 넓고 평탄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싶은데 강아지는 달랐습니다. 화단 사이로 난 좁은 길, 풀냄새가 나는 쪽, 낙엽이 쌓인 구석,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어디가 안전하고 편한지 보였기에 그랬고요. 강아지는

낮은 눈높이에서 냄새와 감각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같은 공원을 걷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을 텐데 그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때로는 우리 의지에 맡기고 따라와 주시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유진 버틀러의 곡 주와 함께 걸어가라.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팝소프라노 하나린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유진 버틀러의 곡 주와 함께 걸어가라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팝소프라노 하나린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닭갈비 분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폴라리스님, 고윤희님, 아루아님,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심군님, 멋쟁이님, 이은주님, 김숙희님, 기쁜우리사랑님, 오케이 민민하하님, 로맨틱과 질투님 오셨고요. 온기님이 오늘도 귀팅하며 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샬롬 하셨어요. 아, 블루딱따구리님이 동생이랑 꽃 박람회 구경 왔어요. 좋으네요 하셨는데 아 얼마나 예쁠까요.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또 사진 보내주시면 눈

코로나마 예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아 님이 참 귀한 수요일 오후에 수요 예배 드리고 권사님과 샌드위치 라떼 간단히 점심 먹고 수다도 떨고요. 즐거운 날 보냈어요. 태연 님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요. 반팔 티셔츠 또 야구 모자 쓰고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진짜 날씨가 갑자기 또 예, 기온이 올랐죠. 밖에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5일 쉬면서 밀린 잠 푹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건강 회복하니 몸과 마음이 가볍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다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 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도 뭐 집에 가서 집밥도 먹고요. 마라톤도 뛰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도 수다 한껏 또 떨고 그랬습니다. 오기님이 여기는 광주 휴가 끝나고 출근하니 온몸이 뻐근하네요. 얼마나 또 잘 놀고 오셨길래. 김명수님이 수요 예배 잘 드리고요.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어여쁜 자유님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얼갈이 김치 함께 만들고 찬양 들으러 왔습니다. 신혜숙님은요. 어제 인왕산 둘레길 등산 좀 했더니 등과 종아리가 아프지만 콧바람 쐬고 나니 너무 좋았네요. 등침도 맞고 왔어요. 아 등산까지 날도 좋아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켈틱 익스프레션스의 찬양으로 The Lord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영국 작곡가 하워드 굿달의 곡 The Lord is My Shepherd, 바리톤 브린터펠과 런던 보이시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스웨덴 찬송 브레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소냐 알덴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Celtic Expressions의 찬양 The Lord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이어서 영국 작곡가 하워드 굿달의 곡 The Lord is My Shepherd, 바리톤 브린터펠, 런던 보이시스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스웨덴 찬송 브레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소냐 알덴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길을 알려주신다고 고백하는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편 3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컴패션 밴드였고요. 나의 길이 되시네 피아워십의 찬양에 이어 노용진의 곡 시편 23편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 이만하면 행복님, 은하수 구스롱님, 배고픈 고질라님, 황동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베토벤님도 오랜만에 흔적 남긴다고 와주셨어요. 김명수님이 수요 직장인 찬양 예배 드리고 모두가 함께 떡국으로 식사하고요. 다음 주 찬양 연습, 그 사랑 연습하고 왔다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하종님도 에어컨 가동하고 돌아다니며 짬내서 생존 신고합니다. 이제 에어컨 낮에 안 틀면 다닐 수가 없죠. 언제 이렇게 더워졌을까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 강아지 얘기 말씀드렸더니 최여사님이 우리 강아지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곤 했는데 앞에 먼저 지나간 친구들 유전자 검사도 한참 하고 앞에 오는 친구들 격하게 반기고 이젠 다 추억이네요. 우리 아찌 보고 싶다 하셨어요. 유전자 검사라는 건 그 앞에 강아지들 이제 뭐 볼일 보고 간 흔적들 이렇게 냄새 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저희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 건너고 한 1년 정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키우려고 했는데 또 어떤 유기견을 만나서 예 사진 보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두 번이나 파양됐다고 해서 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키우나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어요. 아, 태연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소울의 날 세우시네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오기님이 보내주신 온맘 다해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 쪽으로, 날카로운 게 있는 쪽으로. 그럴 때 저는 줄을 살짝 당깁니다. 강아지는 영문을 모르고 멈춰서서는 왜 못 가게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가고 싶었는데 막혔던 길, 열심히 준비했는데 뜻대로 안 됐던 일, 이유도 모른 채 멈춰야 했던 순간들. 그때는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멈춤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적이 있죠. 삶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이 찬찬히 우리를 살펴주시듯 하나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멈춰서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요절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 그 대표적인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구절은 나처럼 홀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솔로로 지내는 게 좋아 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비혼주의자들의 요절 설명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네.
2: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면서 결혼 못하는 핑계 대신 이 구절을 내세우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네. 그게 그 뉘앙스가 참 알쏭달쏭하거든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합리화하게 좋았던 요절이 아닌가 싶어요.
4: 근데 아무튼 바울은 결혼을 안 하지 않았나요?

0: 요즘처럼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는 시대를 혹시 예견한 말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본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답 좀 부탁드립니다.
1: 뭐 설교하기도 전에 뭐 다 슬퍼할 순 없고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것. 그거 그대로 따르려면 그 머리에 여자들은 수건을 써라든가. 네. 지금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또는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해라. 이런 부분들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주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2: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거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3: 오히려.
4: 저는 어떤 의미에서 비혼. 네.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지만 정말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힘겨워하는 청년 세대 또 비혼도 많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3: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결혼 안 하는 세태의 선구자가 바울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기거든요. 지금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에 시각을 목사님들께서 아마 다양하게 열어주실 텐데요.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성경을 1189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장만 붙들거나 어떤 한 편만 매달리면서 그게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훨씬 더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한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리고 기록된 성경 텍스트는 당시의 칸 텍스트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처럼 교통 뭐 편리한 시설이 없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됐던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 구절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네. 저는 베드로 사도처럼 결혼을 했고 베드로 사도처럼 저도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으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에베소서에서 매우 강조를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결혼 안 한 사례보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그 결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만 다 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도 존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면에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CBS에서 보도를 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는데 결혼 건수가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결혼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0 세대에게 결혼 안 한 세대에게 설문을 하니까 무려 25%가 4명 중에 1명은 뭐 불필요하다 막 이 정도 생각

0: 가정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정 제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정리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부부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과 같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같은 역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속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셨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출발은 결혼이잖아요. 저처럼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복들을 놓치지 않는다. 바울사도의 이 가르침 한 구절을 붙들고 요즘처럼 비혼 뭐 이런 부분에다가 써먹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혼주의 또는 내 편안한 대로 끌어다 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건강하게 이해되고 해석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말씀이 정말 좀 힘들어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명절 때 가면은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3: 언제
2: 결혼할래? 근데 좀 있으면 아마 이런 질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 싫어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세태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내 미혼 남녀 10명 중 한 설문에 따르면 2명 또는 3명 정도만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혼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참 영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가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비혼 강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일까요? 사실은 김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셨잖아요.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에 보면은 역사적 상황이 그 안에 전제돼가지고 그게 주어져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6절, 우리는 6장, 7장 그러면 장별로 읽어요.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원래 장이 없습니다. 장 구별이. 6장, 7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고린도 전서의 6장과 7장에 보면 특별히 뭐에 대한 문제가 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문란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철학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철학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6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 중요해요. 영원하고 순수한 것.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뚜렷한 이분법 속에서 나오는 접근법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6은 막 써도 돼. 그런 이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아니 갑자기 성 얘기하다 무슨 음식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욕은 식욕과 비슷하다. 배고픔 먹듯이 성욕도 생기면은 창녀한테 풀어라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면은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육적인 거는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실상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사실 이 말은요 부부관계예요.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를 낳는 일이 아니면 성관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있는 극단적인 두 견해가 존재하는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녀의 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녀의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0: 육체적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비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6장 18절에 뭐냐면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포르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혼을 얘기한다면 사도바울 같이 관계 전혀 거기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인데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에요. 다 필수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건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으로, 가족으로, 부족으로 어떤 그 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게 뭔가 예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가 죽었어요.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여자가 혼자 됐을 때는 뭘 권했냐면 로마 시대에서는 무조건 결혼해라. 그래서 2년의 기간을 줬어요. 어거스도는. 2년을 주면서 혼자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거나, 왜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 발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굉장히 후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존대하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비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완전히 역행하는 혁명적인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역행할 수 있는, 결국은 꼭 개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부족이나 가족이 돼야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 있다?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 믿을 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망의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길 원해요. 세대를, 세태를 쫓아서 살 거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혁명적인 생각일까?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논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또 잘못된 결정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사실 저는 20대부터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결혼하게 된 것은 40이 되어갈 무렵에서야 가까스로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 집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가 각각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저 스스로 살 집을 구하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받는 사례비, 월급이라고 하죠. 그것이 1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책임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반응이 이랬습니다. 저는 사모로서 아직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래가 아득하게 그때마다 느껴지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괜히

0: 정말 한참에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비혼의 은사, 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심각하게 몇 번 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해라 해라라고 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모님 없이 집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않는다라면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돈을 버는 200 내지 300만 원 가지고 모아서 집 마련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청년이 또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상당수는요, 대학 공부를 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가운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빚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빚을 간신히 갚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갚아줄 수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청년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대반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교제 포기하죠. 결혼 포기하죠. 출산 포기하죠. 심지어 직장도 포기하고 꿈과 미래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M4 세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비혼이라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 바에는 나는 결혼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것이 청년들의 속마음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 신혼부부라면 전세 파격적으로 50%에 드립니다. 월세 파격적으로 3분의 1가에 드립니다. 이런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라는 사실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365일 출장 다닙니다. 왜요? 해외 선교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사실은 지키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소명 따라 또 은사 따라서 비혼일 수 있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뭐 너무나 힘든 시대에 꼭 결혼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 된다, 좀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처럼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당당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비혼으로 소명과 은사가 있다라면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히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울포원에 오신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다각적으로 굉장히 균형 있고

0: 저희에게 접근을 해야도록게 도와주셔서 저희에게 더큰 고민을 주시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이 구절을 오늘 이 시대에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혼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살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귀가 쫑긋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걸 또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보면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상을 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로 하면 좋은 건 누구였고, 또 둘째, 안 하면 더 잘하는 거다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 다시 한 번만 꼭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7장 40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자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사실 마태복음 19장에서 고자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고자는 그냥 그뭐 다른 이유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고자는 여기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전체 속에서는 지금 저는 그걸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비혼족 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자기는 혼자 살면서 연애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민해야 될게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걸 권한 건 아니에요.
1: 그러네요.
2: 사도 바울은 절대 음행이라고 하는 포르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약 그것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사람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 깨끗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꼭 결혼을 하는 게 대부분일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좋은 사람은 진짜 그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결혼 안 하고도 정말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혼 안 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자기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냥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별한 사례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일 수 있다.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한 짐이 되고, 그 신앙이나 사명이 나를 짓눌러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혼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4: 네.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수만 있거든 때를 따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좀 부족해도 같이 마음을 모은다면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더불어서 헤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 독신의 은사가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사실

0: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멸망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예레미야에게는 그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예외적인 케이스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세대를 위한 선지자로서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정을 두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은사와 은혜가 있으면 오케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때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족하더라도 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결혼에 관한 말씀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익과 명령 사이에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요즘 이 고민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꽉 잡아드릴 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3: 결혼이냐 독신의 은사냐 분별의 영을 구하며 드리는 질문 타임.
2: 네, 일단 그 성경을 읽는 안목부터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관성 목사님께 오늘 이 말씀처럼 대립되는 것 같은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의 모든 이 세세한 구절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적용을 하고 이런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바울 사도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서신에 쓰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내 겉옷 좀 갖다 줘 뭐 이런 거 네. 그거야 맞아요. 사적인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뭐 적용해가지고 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부탁받고 서로 돕고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막 적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너무 사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데 이쪽 구절을 보면 무조건 믿고 구하면 다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가면 기도에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그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구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만 안 주시는 게 있고 구하지만 허락하지 않는 게 있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기도 하고 구했더니 더 좋은 것 주셔서 구한 그것은 아니지만 훨씬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했지만 서로 그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을 좀 정리를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기도구나 라고 그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3: 현실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관 목사님께 드려볼 건데 그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내 배우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궁금하고
2: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네, 네. 정말 유일한 충각. 네.
3: 그런 그쵸, 네. 유일한 충각인데 또 비혼의 은사와 은혜가 4개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혹시나 비혼의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0: 일단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로 봐서는 독신의 은사는 절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2: 다행이다.
0: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배우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 속에서 발견하는데 첫째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완성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서로를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완성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잖아요.

0: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형제, 그 자매를 만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고 욕구, 욕망, 욕심만 추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지고 있다라면 그때 철저하게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나쁜 남자, 나쁜 여자로 점점 돼간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매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해도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결혼으로까지 가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사랑스럽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결혼까지 가는 거죠. 저는 끝으로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에게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 형제를 어떤 자매에게,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에게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끄심을 또 분별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너무 빈약하다라면 아무리 이끄셔도 잘 못 느끼겠죠. 그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본다라면 바로 그 형제, 바로 그 자매를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응원합니다.
1: 화이팅. 결혼을 위해 가장 오래 기도하신 분의 네. 조언이었습니다.
2: 아, 그러네요. 맞네요. 네. 아, 다음 질문은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바울처럼 비혼이었다면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또 반대로 바울도 못한 일을 내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첫 번째 질문은 무지 쉬워요. 그런 적 없습니다.
4: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3: 네,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에젤, 그래서 그게 사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 이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분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게 남자 여자 남자한테 여자만 그런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 얘기를 하면서 창녀랑 하나가 되는, 한 육체가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뭐를 갖다, 그게 위험함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바로 한 몸이 되게 했다, 한 육체가 되게 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성품이 아니죠. 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는데 아내가 참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저를 진정 볼 수 있고, 그래서 뭘 갖다 딱 어떤 상황에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럴 때 제 생각도 뛰지만 동시에 뭐가 뜨냐면 아내라면 이럴 거야. 그 생각이 동시에 같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제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주고 제가 완성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아내가 많이 진짜 도움이 되고, 저도 그 제 아내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서로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0: 여행이라고 할까요? 인생 여행의 동반자.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하다.
1: 오늘 모신 세 분의 목사님이 사실 다 이렇게 부인에게 정말 정성과 애정을 다 쏟으시는 맞아요. 세 분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아까 그 드릴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다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네,
2: 맞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을 주셨는데 만약 지금 이렇게 가정이 줄어들고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비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서 조금 맞아요. 걱정이 됩니다.
2: 네. 네, 목사님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그러진 않겠지. 하고 싶어 하겠지. 라는 생각도 막 오고 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또 젊은이들도 귀 기울일 만한 혁명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께서 어떤 권면을 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산 기간보다 혼자 산 기간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던 기간이 훨씬 더 조금 더 길다. 네.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전에 즉 혼자 살던 때에 있었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고 훨씬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익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995년 제가 산재인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르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때 85세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85세로 천국 가셨는데 결혼을 22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의전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김봉숙 여사랑 결혼을 하고 22살에 결혼했지만 그리고 나서 1950년 12월에 월남하셨어요. 그 국군들이 그 후퇴할 때 그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오셨을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김봉숙 여사랑 1950년 12월 달에 헤어지고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4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사셨지만 삶이 균형 잡혔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결혼해서 북녘 땅에 두고 온 아내 에 대한 사랑,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북한에 두고 온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돌봐주면 북한에 두고 온 내 아내와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45년을 홀로 사셨어요. 네, 북한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 녹음 테이프 보내주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참 그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동받는 건 뭐냐 하면 결혼해서 아내가 지금 같이 보진 못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더 같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혹시 결혼하고 후회할지언정 하고 후회하십시오. 그런데 후회할 일은 없다. 그 말씀을 앞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0: 근데 저는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과연 그 당시의 메시지랑 동일한 메시지일까? 비혼 강추라고 하는 물음표에 보면은 짝대기 쫙 걸려서 나는 강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비혼의 이유를 물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기는 지극히 경제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게 좀 가슴 아프죠. 아까 우리 뭐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든지 그들의 경제적인 요소를 교회가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0: 그게 되어져야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일단 접는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매트리모니라고 그러잖아요. 매트리모니라는 그 단어 자체에 매테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때문에 결혼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게 이미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낳아보면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는 간접적으로 참 많이 느껴요. 그냥 단순한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이 결혼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 예수님의 그 신부 사랑, 그래서 아내 사랑, 그런 것들 저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아버지와 자녀 사랑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혁명적인 메시지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1: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오셔서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얘들아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얽매인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로 줬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혼전 임신, 낙태, 혼전 동거, 여러 쾌락을 위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 얼마나 살기 힘드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험을 하는 자체가 귀하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서려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욕구를 이길 수 없다라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처럼 1년 365일 선교로 해외 출장만 다닌다면 결혼에 대해서 나처럼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처럼 그냥 이스라엘에서 계속 목회하면서 어쩌다 가끔 출장을 간다라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끝으로 시대가 소유로 또 부명의 권력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넘어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2: 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허투루 쓰인 게 없다는 성경 속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유익이 되고 만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0: 네모다. 뭘로 오실까요, 김 목사님?
1: 저부터 할까요?
0: 네.
1: 동전의 양면. 한쪽 면만 갖고 동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지폐도 한쪽 면 뭐 아주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뭐 두 장 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가 양면성 가지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 이 구절도 그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저는 딱딱하고 커다란 눈깔 사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깨먹으려고 그러면 이빨 상하고 그다음에 삼키려고 해도 목에 걸린다.
0: 네.
2: 그러니까 서서히 녹여가지고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라는 의미에서 딱딱하고 커다란 눈깔 사탕.
0: 네.
2: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저는 코끼리 만지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3: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각각 자기가 만지고 본 부분만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은 전체를 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고 또 나의 상황 속에서 같이 해석해내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0: 오늘 끝인사는 알쏭달쏭한 말씀도 잘 분별하도록 성경을 잘 읽는 그리스도인들답게 다짐하면서 외치도록 하죠. 네.
4: 코끼리 등짝 긁지 말고 앞뒤 맥락 잘 살피는 지혜로
5: 하나 되는 시간 올봄.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정작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란 말인가? 이 사실들은 정치적 삶의 핵심적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 뉴스들은 우리가 뭘 이해하도록 돕는 걸까? 알랭드 보통의 책, 뉴스의 시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활짝 핀 흰 꽃, 멀리서 보면 마치 흰쌀밥처럼 보여서 비슷한 이름을 갖게 된 두 나무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꽃잎 다섯 장의 조팝나무, 그리고 조금은 길쭉한 꽃잎의 이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4월, 이팝나무는 5월에 꽃을 피우는데 요즘 길가에서 자주 보이죠?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이 꽃 뭐지? 멈춰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알아가고 계절을 마음에 담고 싶어서 사진 한 장 남기게 되는 순간, 쌀밥을 얹은 것처럼 풍성한 그 흰 꽃에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푸근해집니다.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꽃을 바라보는 마음에 향기로운 노래 한 곡 더해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기저기 행꽃이 많이 보이니까 저거 뭐야? 라고 옆에 걷는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조팝나무도 있고 입합나무도 있고 지금 이제 5월이 됐으니까 입합나무가 활짝 핀 시기입니다. 향도 그렇고요. 눈길을 그 하얀색 꽃이 눈길을 많이 끌기 때문에 걸음을 좀 멈추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진 찍는 여러분의 모습도 상상해 보면서 오늘 2시간 좋은 배경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주창훈이 부른 삶의 향기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푸른 하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소원 신청하셨어요. 한웅재 목사입니다.

0702번님과 함께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사명 들었습니다. 훈스 아빠님이 모란도 피웠어요. 흰 모란. 네, 5월, 6월 흰 모란이 귀하잖아요. 이 모란 핀 다음에 작약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 모란 하시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때 외웠던 시는 이렇게 한 구절씩은 다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늘과 어우러진 입함나무가 너무 예뻐서 사진에 담아봤는데 수요예배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7394번님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신 거 있죠. 어쩜 이렇게 하늘도 예쁜지. 야, 하얀색 입함나무 그리고 파란색 하늘 너무 너무 멋진데요. 내 사랑님, 입함나무 향이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하지만 화려하게 요즘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봄 되니까 꽃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입함나무 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침 오늘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함께 하는데요. 향도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213번님, 네. 그래서 입함나무가 뭔가 그런 보기에는 화려한데 또 향은 은은해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태연님이 신청하신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언제나 나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아멘. 제이쁜님과 함께 소양의 장미 포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나다운 계절님 반갑고요. 워킹의 기대에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6244번 쓰시는데 다음 주 대표 기도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항상 할 때마다 기도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잘했다 하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닥친 거 도전. 그럼요. 기도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이 모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전하고 싶은 얘기들을 적으시고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찬미워십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먼저 워킹입니다. 기대.

꽃 얘기하셔서 저도 보내봅니다. 대구도 입합나무 만발인데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찔레꽃, 장미, 튤립나무 꽃 보냅니다. 아니, 사진으로 절 이렇게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아, 사진들을 어쩜 이렇게 잘 찍으시죠? 오직예수 1196번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 오직예수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두 곡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김영식이 부른 오직예수, 그리고 원합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오직예수가 있어서 이 곡이길 바라면서 들려드렸어요. 최여사님, 할미꽃은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슬픈 할미꽃. 친구가 사진과 보내온 글인데요. 꽃은 다 예쁘잖아요. 노랑 호박꽃도 예쁘고, 할미꽃이 예쁘잖아요. 호박꽃도 예쁘고, 이름이 중요한가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할미꽃은 조금 억울한 면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변함이 없음을 위로로 해야 될까요?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맞네요. 허유미님께서 신청하신 러브레터 제이어스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놀라운 주사랑. 75세 이상 어르신 초청 만난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교회에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준비를 하셨나 봐요. 은혜와 찬양, 그리고 또 우리 당양로에서 전해지는 푸근한 목소리로 듣기 모두 함께합니다. 7418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라 뭔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긴 연휴 보내고 출근하신 분들 많이 피곤했을 텐데 당양로 가족들 모두 힘내서 파이팅! 네, 9858번님도 파이팅입니다. 놀라운 주사랑까지 들었는데 잠깐만요. 이 놀라운 주사랑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아미의 곡. 이 곡을 누가 신청하셨어요? 아, 제가 옆에 다 빼놓고 사연을 찾는데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사랑 맞는데 예, 제가 2부 가기 전에 꼭 찾아놓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1부 끝곡을 걸어놨거든요. 어릴 땐 꽃 구경하자고 소고기 먹자 하면은 따라 나서던 아이가 이제 꽃 지겨워 이럽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더니 이젠 입에 나와도 주일은 꼭 지킵니다. 잘 때마다 방문 앞에 블루투스를 두고 찬양을 들려주거든요. 이번 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무한 반복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면서요. 아멘. 3632번님. 그래서 이 정성으로 입이 나와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나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쌓여가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황다은이 부르고요. 1부 끝곡이에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 곡이 이번 주일 성가대 곡이라고 여행지기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또 곡을 준비하셨나 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저 찾았어요. 은하수 구수롱님 놀라운 주사랑 신청하신 곡 아미의 곡 들으시면서 행복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은하수 구수롱님께는 티켓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한테 어떤 이름을 불러도 다 용서해드려요. 가끔 방송 들어오셔서 뭐 은영님 다른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영님 그 복붓을 해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셔서 목사님도 한번 있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야 당향로에 너무 집중 안 해주시는구나라는 요만큼의 그 서운한 마음이 쓱 스쳐 지나가긴 해요. 예, 은하수 구수록님은 어떤 이름으로 절 부르셔도 한 번은 아무 감정 안 실은 그 티켓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못 찾았을까요, 제가? 은하수 구수록님과 함께 들었던, 놀라운 주사랑, 아미의 곡 일부 들었었고요. 하늘소망님 매주 수요일엔 교회에 가는 길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수요예배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사모하는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후야마미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립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예수원가 등길 앨범에서 희망의 기도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뽀꾸레미님 교육부 헌신예배 있습니다. 퇴근 후 교회로 갑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YTK 이름 앞자를 따신 것 같아요. YTK48120번님께서 지금 열심히 걷고 계세요. 당향로와 함께 걸으시면 예, 걸음이 가벼워지고 운동은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도 얻고 예. 마당발님 당향로 들으면서 기차 타고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암 의심 두고 지금 조직 검사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려고요. 치료의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렵니다. 아멘. 마당발림 위에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길, 아니길 조직 검사 결과 그냥 약 먹고 치료하면 낫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쉬운 적절한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예, 치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며 이 곡을 마당발림 띄워드리고요. 또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르는 예수

마당발림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어요. 예수나의 치료자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은 삼일절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3624번 쓰시는데요. 진영님이시죠? 예. 여행 다녀오셨네요. 경북 동해안 날씨 너무 좋았다고. 여호와를 보라 백지영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예, 축하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0: 김정임님, 어제가 제 회감 날이었거든요. 제가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했고요. 오늘은 또 통새우 버거 먹으러 왔어요. 회감,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김정희님,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축하드리고요. 8731번 쓰시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남기신 사연이에요. 지난 토요일 5월 2일이 사랑하는 딸 수민이의 22번째 생일입니다. 수민,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쁘고 힘들지만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또 기특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수민이가 되길 기도하고 응원한다. 우리 딸 수민이 사랑해 라고 적으셨어요. 네, 늦었지만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축하드리고요. 수민님, 주신 비전 따라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걸어가서 꼭 목표한 바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임님의 회갑 그리고 수민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제이레빗과 김영호가 함께합니다.
1: 하나, 둘, 셋. 부서진

향기로운 나무 내일을 마시죠. 오기님이 신청하신 곡. 광주에 사시죠. 해가 길어졌어요. 네, 지금은 조금 어둑어둑한데 확실히 길어졌어요. 내일을 마시죠.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고요. 네, 우리 수민님의 22번째 생일, 그리고 김정임님의 회갑 축하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였어요. 하이디 8529님께서 연휴 동안 거의 요양처럼 진짜 집콕하고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건 왜일까요? 그래서 3일 출근하면 다시 주말이라 힘내봅니다. 원래 놀아본 사람이 더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근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오리지님, 둘째가 넘어져서 유치인 앞니가 보라색으로 변해서 치과에 갔더니 신경이 죽은 거고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가 외국이라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튼튼한 연구치가 잘 나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애들이 어디서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요.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잠깐 안 보면 이런 일이. 저는 운동하다가 앞니 다친 아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구치면은 진짜 이게 좀 큰일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유치라서 이게 보라색으로 애가 또 얼마나 울었을 거야. 우리 오리지님 진짜 놀라셨겠어요. 다행히 예. 연구치는 잘 날 거니까, 튼튼한 연구치가 날 거니까, 어쩌면 더 튼튼한 연구치가 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 곡을 7300번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주님의 귀하신 손길과 보살핌으로 평온함과 치유함을 얻으시길 소망드리며 다윗처럼 신청합니다 하신 분. 네, 장종택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박종수님, 이 곡이 아닌지요.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김종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희망은광님은 5월의 첫날 같은 오늘 엄마 병원으로 아이들과 다녀오신 거죠. 예, 아이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 보내고 또 수요일 기도회까지 마치고 예, 당양도 함께 걸으시고 진짜 많은 일을 알차게 하셨네요. 엄마가 월요일부터는 눈도 뜨시고 말씀도 잘하시고요. 신앙 고백도 같이 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교대로 대전, 부산, 진주에 사는 아이들 날짜 정해서 뵙고 또 교대로 다녀오고 엄마 오남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손자 손녀가 10명이 이렇게 예, 할머니 또 위하는 마음에 다녀왔네요. 고맙고 감사했고 우리 조카들 아이들 고맙고 축복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또 키우는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요. 희망은광님 그리고 하늘소망님이 올해 어버이날이 부모님이 안 계신 첫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고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날 텐데요.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6935번님 지혜를 주시고 결정에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함께 있게 해주셔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길 그 결정이길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이스님 오늘 마음도 몸도 머리도 무거운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좀 마음이 한켠이 뭔가가 좀 무거운 날이었는데 당양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잘 풀어봤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좀 가벼워지길 바라고요. 사랑하오님의 우리 중3 청소년 독감도 빨리 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금 연주곡으로 유지연의 연주곡 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듣고 예,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

0: 지켜주셨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써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저 하늘에 걸어두신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 안에 우리도 거하게 하소서. 선악과보다 더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주의 인자한 음성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호산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65장 찬송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어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잠언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현실과 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1장 찬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정은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연성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고성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245장 찬송을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영원하신 주님의 403장 찬송 이장희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섭님, 오늘 새벽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들으며 기쁘게 시작합니다. 경수님께서는 간만에 찬송가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자주 오세요. 이화라님께서는 좋은 찬송가 시작하는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기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진희 사랑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수진의 찬양을 정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유리정은님께서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영우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스위스어로우의 김영우의 곡.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는 갈 길 모르니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5월의 첫날 결혼 47주년 기념일을 맞으신 5814번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청해 주셨어요. 축하드리면서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1부 끝곡 전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강찬의 곡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장미경이 부른 이 세상의 친구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접속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6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은 속이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얽매임에서 풀리는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주어지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심리학자 스콧 팩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믿음에 매여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딸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도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강요한 삶을 사랑이라 포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진실을 회피하려는 자기 기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기 기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부끄러운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진리에 매여 속박된 삶이 아닌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아이노 쌉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주 믿는 나 남 위해 정규환의 음성으로 듣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송수영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심님, 새벽마다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은 4일에 회사가 전체 휴무였는데 일이 밀려서 일하러 나갔다 오셨다고요. 이번 한 주 정말 따뜻하고 화목한 한 주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남들 다 쉰다고 할 때도 못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예수님께서는 오늘이 순복음 송파교회 독립 38주년 행사일이라고요. 축하 예배가 있다고 보내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수님께서는 주일에 예배 후에 기쁨의 운동회를 열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한 주 연기됐다고 하시네요. 어쩌면 비 때문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기획했던 곳에서도 실내로 바꾸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솔님, 야외 예배를 교회에서 충북 괴산으로 다녀오신다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소서 하고 떠나시기 전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그리고 하빈명희님, 새벽 4시가 되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름이 저와 같으셔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숙님께서 주말에 신청하신 곡 남궁송옥의 나를 통하여 준비했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신청하신 곡 클래식 콰이어의 사명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눈으로 쉽게 찾는 별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어렵지 않다. 이야기가 이끄는 대로 조금씩 고개를 돌리고 밤하늘의 한 점을 오래 바라보면 된다. 마침내 머나먼 거리와 기나긴 시간을 가로질러 날아온 별빛이 눈동자에 닿는 순간을 만끽하기 바란다. 머리 위 별들은 단지 반짝이는 작은 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오래된 세계다.

지웅배의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밤하늘의 한 점을 오래 바라봅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빛나는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 참새 소리도 푸른 들판이 아름답네요. 8985번께서 참 아름다워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5340번께서도 청해 주셨는데요. 봄꽃들이 활짝 제 모습 뽐내고 산과 들녘이 파릇파릇 봄내음이 향긋한 5월에 손주들 데리고 캠핑 다녀오신다고 알려오셨어요. 아, 좋으셨겠습니다. 행복하셨겠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껴지네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아님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 이어서 순례자의 노래 이경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어린이날까지 휴일 잘 보내고 이제 또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섭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0: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운동장 한 구석, 벤치 어딘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 놀이터 시소 위에 철봉에 걸쳐놓은 잠바 하나, 아이들이 놀고 떠난 자리에 간혹 그렇게 소중한 물건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아침에 입고 간 옷도 깜빡 잊고 벗어 두었을까요? 집에 가서 꾸중을 들었으리라 생각하면 얼른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모든 걸 잠시 잊을 만큼 아이들에겐 그렇게 뛰어노는 게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즐겁게 놀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케인의 Yes He Can 들으면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왠지 느낌상 월요일 같지만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목금 조금만 지나면 다시 주일이 다가오는 수요일. 네, 어제 어린이날 그리고 월요일날도 잠깐 쉬신 분도 많고 또 지난주도 이렇게 조금 노동절부터 쭉 쉬신 분들도 있고 잠잠히 일하신 분도 있는데 네, 분명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신 곳에서 라디오, 레인보우, 유튜브로 함께해 주세요. 어디로 듣든지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으로 소근소근 대화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살짝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비밀글, 신청곡, 고민상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2시간 함께 잘 걸어보시죠.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바로바로 배달합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킹스웨이 뮤직의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부르던 기억 있는 분, 네, 지금 샵 1212로 여러분의 청춘의 찬양들 보내주십시오. 박성호의 CCN 캠프, 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들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죠. 구미호네님께서 어제 서운함은 다 사귀셨나요? 하셨어요. 아, 어제요? 예, 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예, 그랬죠? 네. 아니,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네. 문자라는 게, 아니, 사실 라디오라는 게 듣는 분들은 거의 일정한데, 문자 참여라는 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요. 저희 다 압니다. 네.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실시간 캠프 박성웅님 커피 쿠폰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나 이렇게 살겠소 박희봉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 사연 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희봉 목사님의 나 이렇게 살겠소 좋죠. 네, 이 노래 온 가족이 함께 불러도 좋은 노래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 또 지난 이틀 열심히 쉬시고 또 충전하신 분들의 이야기, 또 5월달을 기대하는 이야기 기다리면서 함께 할게요. 크룩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목소리였고요. 크룩스의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님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샬롬의 인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동안 정말 이번 주 5월의 첫 주를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보내다 보니까 잠깐 까먹었는데 아직까지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있고 집을 잃은 가족들이 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시간들 기도의 마음들 모아보시죠. 피어나는 푸르름 언더바 태연님께서 아이들을 아주 너무 멋지게 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반팔 티셔츠와 야구 모자 차림으로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젊어진 기분 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피디님은 두상이 예뻐서 야구 모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제 머리 모양이 좀 예쁘죠. 네. 동글동글 뒤통수만 봐주세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네 하늘도 시원하고 빛도 좋고 아 오전에는 좀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낮에는 뭐 따뜻하고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시원할 정도의 그런 날씨였어요. 네 반팔 티에 야구 모자 하나 딱 쓰고 다니면 피부 타요. 네 그러니까 선크림 꼭 바르시고 네 너무 막 이렇게 태양을 너무 느끼지 마시고 네 태양을 피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히 예.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선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아 이거 뭐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안 하면 바로 뭐가 이게 변화가 있어서 해야 되더라고요. 예. 부드러운 걸로 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네. 송지은의 목소리로 시편 23편 그리고 이지은의 충분한에 같이 듣습니다.

러비미 불렀습니다. 그 사랑. 원래는 마커스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원곡자는 박희정 목사님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네 이지은.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정말 충분한 노래죠. 네. 어떻게 들어도 충분한 노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들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자, 하이디님께서 연휴를 좀 길게 쉬었다 출근했더니 더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요거 뭔지 알죠. 네. 그래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퇴근의 동반자 CCN 캠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수많은 미디어의 유혹을 제치고 언제나 CCN 캠프와 함께해 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6866번님이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서하얀님 코너가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아, 뭐 문자로 알려드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서하얀님 코너가 네, 지난달부터 네, 이제 폐지란 표현은 좀 그렇고 장기 휴식 네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초대석을 지나가는 날짜잖아요. 네, 금요일. 매월 첫 주 금요일이. 그래서 서하연님 코너도 좋은데 좀 직접 아티스트를 더 많이 모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하연님 좋은 소식 많은데요. 또 서하연 씨 또 새 앨범 내면 한 번 더 같이 만나서 초대해서 좋은 시간 같이 가져볼게요.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공개로 사연이 나왔어요. 인간관계는 매번 어려워요. 주님의 뜻이 뭔지 때로는 갈등과 고민이 생기네요. 삶에 막힌 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인간관계는 어렵죠. 네, 계산으로도 할 수 없고 규칙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 네. 주고 주고 또 주는, 끝없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만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같이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죠. 박희봉의 노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나 이렇게 살겠소.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우리 비공개님을 위한 신청곡 악동 뮤지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들었습니다. 노랫말이 참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동네방집 봄이 왔나 봄 함께 들었어요. 네. 잘 들었죠? 네. 찬찬마음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많은 5월이네요. 이번 주는 National Nurses Week여서 곳곳에서 일하는 모든 간호사분들께 더 많은 격려와 힘을 얻는 한 주이길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외에도 저처럼 해외 곳곳에 계신 모든 간호사님들께도 수고해 해피 Nurses Week 전해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 태평양 건너서 듣고 계신 우리 찬찬마음님 고맙습니다. 아, 간호사를 위한 주간이군요. 그곳에서는 그래요. 정말 의사선생님보다 더 가까이 환자분들과 있는 분들이죠. 네.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 사실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병원이 힘들죠. 그죠?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자, 1부 끝곡부터 블레싱 준비했는데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까요?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매일 명랑한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신앙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희생하고 손해보호해야 할 때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뒤따릅니다. 고난 뒤에 슬픔이 오고요. 슬픔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엔 하갈이 자기 자식이 죽어갈 때, 고독하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갈 때 더 이상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자식을 그녀의 생각대로 죽게 내버려 두고 그녀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우는 것뿐인 상황입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과 자신이 죽음에 넘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돕는데 무력합니다. 물 가죽 부대의 마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절망으로 넋을 잃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별것 아니야, 큰일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는 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볼 때는 사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들 얼마나 대단하게 큽니까?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문제로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젠스키스 박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30%는 과거 지난 일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30년 전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하는 것들로요. 22%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실 걱정한다는 겁니다. 4%는 아무리 고민해도 바꾸지 않을 일을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날씨 같은 거요. 날씨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단지 100% 중에 4%만이 고민과 걱정에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 4% 갖고 고민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끝이고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그것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별것 아니야. 큰일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 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사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인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한번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고백 해보시겠어요? 주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CBS
2: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위지안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 일부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가득가득 채워가야죠. 함께해 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2부의 시작은 뉴스 CCM인데 광고가 들어왔네요. 광고 듣고 바로 뉴스 CCM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오늘의 UCCM 함께 들어볼 시간이에요. 새로운 노래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의 하트도 모아보고 새로운 음악을 발표한 아티스트에게 응원의 손길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날 UCCM의 주인공은요. 아, 달빛마을이네요. 달빛마을의 나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곡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사역자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잘 보여야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설명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CM 달빛마을에 나 주를 사랑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은 UCCM 달빛마을의 나주를 사랑합니다. 김상진의 목소리, 저 뒤에 코러스에서 들리는 진리의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그래요, 예수님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7705번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듣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다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비공개로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찬양이 은혜롭고 편안합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리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시면서 뭔가 마음이 무너져서 작년에 수술 후 6개월간 회복 중인데 올해는 우울증과 번아웃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런저런. 많이 힘드시군요. 네, 근데 말씀처럼 잘 이겨내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발걸음, 우리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잘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니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콜로라도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눈이 와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요. 5월인데요. 네. 5월에 눈, 기후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CCN 캠프 가족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우, 5월에 눈 내리는 거 정말 특별한 시간이겠네요.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눈사람 만들 정도일까요? 콜로라도에 계신 우리 제니님, 감사합니다. 희수일의 노래 듣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진아의 노래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어 들을게요.

홍진호의 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진아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어서 같이 들었어요. 최근에 새로 발표한 앨범에 다시 리메이크된 버전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옥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혜원님께서 콜로라도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 여기 또 있습니다. CBS 라디오 항상 감사합니다. 오, 콜로라도 애청자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아, 물론 콜로라도가 아주 커서 그렇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눈 잘 정리하셨어요? 아이고, 네, 저도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정말 가뭄,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이 내렸다고. 아이고, 참. 세상은 참 넓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키리님께서 늦은 밤 시간에 CBS 조이포유 CCM 캠프에 오신 가족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건 제가 해야 될 말인데 제키리님이 인사를 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CCM 캠프 오시는 많은 분들 환영하고요. 또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 나누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저희 아파트에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가 방송으로 나왔어요. 이러니까 왜 더 머리가 감고 싶은지 저는 기도드립니다. 그 전에 속히 수리가 완료되기를 하셨습니다. 예,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안내가 왔군요. 우리 아파트 네, 온수기기 점검이 있어서 모레까지 온수가 안 나오니까 찬물로 하시거나 물을 따로 끓여 드세요. 뭐 이렇게 안내가 나왔나 보군요. 뭐 이렇게 전기포트나 아니면은 이 옛날같이 하는 표현이 좀 그런가? 큰 들통에다 물을 끓여서 이렇게 찬물 섞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샤워기에서 틀기만 하면 더물이나 찬물이 콸콸 나온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좀 뭐랄까 약간 무제한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물을 좀 아껴서 씻는 법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니야 뭐 가까운 헬스장 가서 하루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씻고 오시든지 방법이 있겠죠. 폴리시스의 노래 듣습니다. 당신과 함께 메리 조인의 참 아름다워라 이어집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소서. 그리고 영진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GCM 캠프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들으면서 올라갑니다. 내일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사실 높은 곳은 다 위태롭다. 보기만 해도 까마득히 솟아있는 대형교회의 십자가도, 어둠의 군주 사울론의 성을 닮은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도, 나도 좀 살려달라고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오르려 한다는 한강대교의 아치도 모두 위태롭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아니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간다. 나는 다시 신이 있다면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중력에 의해 삶을 보장받고, 중력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이 표현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0: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5월은 사랑하라는 날이 이렇게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을 또 사랑하는,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이제 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예쁘게 꽃 카네이션을 비롯해서 부모님 선물하라고 이런 쭉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세상이 온통 꽃천지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표현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또 어떠신가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장종택, 박요한, 주리가 부른 그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손영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5월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꼭 묻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시작하면서 연휴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셉의 꿈님께서 연휴가 끝난 첫날 업무를 축복송과 함께

것 같은데 친정엄마 뵙고 오셨대요. 근데 편찮으셔서 해슥해진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이 안 좋아요. 80 넘으셨으니 그러려니 해도 속상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런 연휴 시간 이용해서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 어린이들은 이제 저에게는 아직 어린이 같지만 본인들은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뵙고 나서 참 좋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그런 좀 정말 헬쓱해지시는 모습 보면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틈틈이 예, 시간 내서 짬 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당바알님은 축복송 들으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한달 동안 검사해 둔 결과 들으러 기차 타고 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조금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꼭 붙들고 또 남편 손꼭 붙들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사.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민민 하하님도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관리실에서 슈어탕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가지러 갑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 특히 아주 건강 보양식 나눔 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 칭찬 해드려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자, 찬양은 지은영의 음성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또 소리엘 주께 맡기는 자 찬양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박종수님, 신혜숙님께서는 송파 순복음교회 분할 38주년이라 당회장 목사님 모셔서 축복송해 드립니다. 꽃단장하고 바빴어요. 오늘 그런 좋은 예배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거룩거룩거룩 청하셨는데 이 곡도 찾아둘게요.

세월이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더욱더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은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서로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같이 불렀어요. 목소리를 듣고 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CCM 애청자이신 거죠. 조준모 그리고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한 거룩거룩거룩이었고요. 또 김종찬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어요. 소리엘 주께 맡기는 자 지은영 주께 맡긴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의 찬양도 이렇게 골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처음 출첵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들 진명이 생일입니다. 진명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몇 살인가요? 우리 진명이 처음 출첵 새싹으로 오셨는데 생일 축하 사연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진명이 몇 살인지는 궁금하지만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우리 진명이가 마늘빵 좋아할까요? 마늘빵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만든 팡파미유 맛있는 마늘빵 우리 진명이가 우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바로 생일이라 친구들한테도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홍 씨가 불렀어요. 굿피플 어린이 합창단의 선한 세상이라는 곡 준비해 봤습니다.

히스플레인 찬호울의 너는 꽃이야, 또 박수홍 굿피플 어린이 합창단 선한 세상 전해드렸어요. 아비가일님 결혼 24년 만에 어버이날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평일에 직접 뵈러 온 거는 처음이에요. 사는 게 바빠서 여러 상황으로 이번에도 만닫고 내려오노 힘들고로 사진 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매문 좋습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간 내는 것 이게 사랑이죠.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송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 보내주시면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님도 어제 결혼 27주년이었어요. 이런저런 삶을 돌아보며 남편과 이야기 나누는데 울컥, 모두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참 좋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 찬양 올려요 하셨는데. 자, 최미의 찬양, 주의 은혜라 함께 하고요. 웨이메이커. 오늘 삼남매 아빠님께서 써주셨는데 오늘은 천관웅 웨이메이커도 준비했어요. 연주곡까지 함께하면 이렇게 1부 벌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타임머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신 후 정죄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아주 신나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은혜의 항해, 바비킴 임나경의 라 부에나 위다 선한 삶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세희님께서 일부 찬양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 중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헬스장 맞춤 CCM으로 우리 이런 선곡도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꼭 뭐 그 댄스 음악만 들고 있나요? CCM 중에도 이렇게 정말 신나서 우리 힘내서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템포를 좀 빨리 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찬양 듣다 보니까 또 어머, 더 듣고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이니가 다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약간 지금 이 시간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혹은 밤 산책, 밤 운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축복송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나른할 때 이렇게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2부는 좀 시원하게 찬양을 일부가 좀 잔잔했잖아요. 연휴 지나고 나서 약간 마음 좀 가라앉히시라고 또 보내주신 찬양 신청곡도 좀 차분하게 전해드렸는데 아, 2부 시작을 이렇게 은혜 항해 듣고 선한 삶 듣고 하니까 해외 CCM

0: 또 아시잖아요. 우리에겐 수화가가 있잖아요. 찬양 준비했어요. 메리메리의 샤클스, Praise You, Praise You 주님을 찬양한다는 샤클스, 내 발에 족쇄를 떼어내고 신나게 춤추면서 들으실 수 있는 찬양과 헤스키야 워커의 Praise You 역시 힘차게 들려드릴 거고요. 신청곡 해같이 빛나리 역시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워시 페스티벌의 해같이 빛나리는 장군님께서 오늘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또 8751님 어린이집 들러서 선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는데 잘할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 써주셨는데,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까지 전해드릴게요.
1: 쇼에 사랑해.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들으셨고요. 워시 페스티벌 해가 지빈 날이 헤스키아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메리메리의 샤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두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오후반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오전에 못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축복송 사랑입니다. 최여사님.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딸기 바구니님께서는 제가 신나는 찬양 전해드렸더니 탄천길 걸어서 지금 극장 가고 계시다고 혼자 영화 즐기신다고 근데 여기에 룰루랄라라고 하셔서 혹시 옆방 방송 듣고 계신 룰루랄랄라 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이곳에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7493님께서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라고 맞아요. 오늘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연휴 중 미리 가족 모임 가졌었는데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뿐이었는데 또 좋아하시는 어머님 뵈니 좀 더 자주 모여야겠어요. 바쁜 중에도 잠시 짬내 보자고요 하시며 사랑은 동사 남겨주셨는데 유지연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님께서는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즐거운 모임 신청할게요. 크리스찬이 가는 그곳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셔서 최명자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최명자 즐거운 모임, 또 앞서 유지연 사랑은 동사 들으셨어요. 아, 배상진 님께서 안성진 찬양을 써주셔서 요번에 새로 음원 내셨잖아요. 그래서 진 DJ의 일하시는 나의 왕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 님께서 2시에 교회 기도실 가서 가족들과 또 단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막 단장님 지나가셨거든요. 저 앞에 다음 방송 또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신데 후두염 때문에 아프셔서 걱정돼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지금 훅 지나가셨는데 방송 나가는 동안 얼른 기도하신대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자, 최인혁 찬양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들을까요?

CBS 장로합창단 최인혁 함께한 나는 너의 하나님 들으셨고요. 진 DJ의 일하시는 나의 왕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문정자 찬양으로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필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이 찬송시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며 영국의 대표적인 찬송 작가인 아이작 와츠가 지었습니다. 이 찬송은 1707년에 간행한 그의 찬송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란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 전 부분은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와 같은 가사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창작가사 찬송가는 개신교 초기에 미국 교계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 반발은 심지어 1789년 5월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에서 개최됐던 미국 장로교회 제1차 총회 때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만을 찬송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이작 와츠의 창작시 창작 가사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찬송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라는 제목의 이 찬송은 이미 미국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작곡자 허드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출생으로 복음사역의 사명을 갖고 감리교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허가도 받아 이후 감리교 사역자로 대부분의 생애를 마쳤는데요. 네 권의 찬송가집도 출간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레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죄인이란 말로 가사를 바꾸려 했답니다. 그런데 와츠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애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허물을 벗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 고백이었기 때문에 벌레라는 시어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의 찬송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감상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요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가신 주님. 주님의 발소리에는 치유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여 왔던 길을 애써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처럼 걷고 또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애벌레가 나비로 깨어나듯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예수 따라가며 예라 모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리셋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신님께서 지난 3일에 일찌감치 신청하시고 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어제 놓치고 오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라신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글을 올리셔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어제가 주님은 혜로 결혼인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시면서 글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만나 목사님 주례로 아름답게 시작하여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두 사람 축복하소서.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문장도 참 아름답게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이경미의 찬양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더불어서 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은 때가 이때입니다. 앞서 라시님께서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결혼기념일이시군요. 결혼한 지 41년 되셨다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유해피봄님께서는 고모 할머니가 되는 큰 기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카 가정에 귀한 남자 아가를 보내주셨다고 건강하게 첫걸음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이가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모 할머니의 큰 축복과 사랑을 안고 태어난 우리 아가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평안을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주님 도우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김현숙님, 5월의 날씨인데도 새벽 공기는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으로 온도 격차가 심한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행들 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정호님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유럽 여행 중이라 조금 힘들어도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보내주셨고요. 1294번께서는 야간 일을 해서 매일 퇴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도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와 함께 가리라 김경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어린이날이 어린이들한테만 좋았던 게 아니죠. 어른들도 좋은데 특히 청솔님 많이 좋으셨겠어요. 생일도 맞으셔서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나누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안성진과 조은주가 함께한 찬양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꽃마리님께서 딸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신청하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곡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 김준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노아는 밤하늘의 빛과 같은 존재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한 기간과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확실하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LT방님께서 신청하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김성수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하목의 찬양으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준영실님, 오늘도 생명조심에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출근 이틀째 지혜 허락하시고 체력 허락하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웅이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인사 건네주셨고요. 마라토니님께서도 또 크리스탈님께서도 처음 올려주셨습니다.

귀촌 대부님 역시 처음 오셨는데요. 예산에 귀농해서 경비 근무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 너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글 올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치악산 가려고 단체로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연꽃님은 지난 5일 휴일에 어린이날 축하로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오잉님,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은님께서는 오늘 항암 6차 날입니다. 이번에도 별탈 없이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재은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평온한 찬송들이 출근길 토닥토닥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원하진맘 김진아님, 피아워십 팬이시죠. 나를 덮는 은혜 신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 함께 할게요.

등산로의 이정표는 쉬어가라는 표시다. 입구의 이정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고, 중턱의 그것은 여태까지 땀을 쏟고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왔으니 거기서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내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이정표는 바쁘게 살던 우리가 미처 계획에 넣지 않았던 쉼표다.

임종수의 그래도 산행은 하고 싶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정표를 보며 짚어봅니다. 모퉁이 돌에서 작은 구루터기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크게 숨을 쉽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습니다. 폴라리스님, 어버이날 행사가 요양원에서 있어요. 98세이신 엄마 보러 가요. 치매이신 엄마가 정신이 맑아서 행사도 잘 치르고 언니들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어머님 손 꼭 잡아드리고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오십시오. 언제나 바라봐도 578장 찬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함께합니다.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종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화원에 가면 모종이 가득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안에 촘촘히 담겨있던 것들을 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심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건데 막상 옮겨 심고 나면 한동안은 잎이 쭉 늘어져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전보다 더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옮긴다는 건 식물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한동안 힘든 일인가 봐요.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인데도 초반에는 축 처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지금 난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지는 중이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시간에 틀어져 있다고 김재현 님이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청취자분도 그리고 항상 우리 프로그램 틀어놔 주시는 1101번 버스 기사님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7일 목요일 아침 컴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들으신 곡은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다운받아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에 탑재된 조이 포 유 채널까지 세 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됩니다. 샌디 패티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1007번 문자 뒷자리로 참여하신 분은 찬송가 집을 펼치고 가사에 밑줄을 그으면서 들으신데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으셨네요. 우리 찬송가 251페이지도 펴 있는데 방금 흐른 곡이죠. Grace greater than ours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마지막 후렴 부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부분에 형광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의 갈길 다가도록님 오늘은 연평도에서 함께합니다. 어제 부친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친의 고향인 해주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 와서 부친개를 밟며 살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망향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남은 외로움에서 하루빨리 아버지께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이제 멀지만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린 우리 청취자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쓰고 계신 레인보우 닉네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ll the way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동민 님께서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The Stranger of Galilee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 신청하셨네요.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라. 베트남의 시인 휴틴의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과 달리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향해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느냐?

억울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주장하며 당당했던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겸손함과 화평함으로 무장해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사람에게 묻는다.

결혼 26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방 근무라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곁에 있습니다. 30년 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 부부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품, 꿈, 삶, 런이란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찬송가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CCM은 약간 유행을 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 곡을 많이 부르고 신청곡으로도 뭐 거의 매일 이 노래가 들어오거든요.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찡찡이 맘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찡찡이 맘님께서도 이 곡 들으면서 마음에 힘 받으셨기 바랍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세.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바쁜 어버이날 시즌 오늘은 새벽 1시에 출근해서 웨딩 업체 물건 포장하고 한 분, 두 분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반자 CBS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영애님. 그쵸. 얼마나 바쁘세요.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어휴, 이달 내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내일이 어버이날. 저는 이제 카네이션을 미리 드렸는데, 올해는 만들어진 걸 사지 않고 제가 직접 카네이션 상자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물론 전문 플로리스트가 만든 것에 솜씨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꽃은 예쁘니까 어떻게 꽂아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들여놓고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화자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곡이네요. 이호선님 신청하신 패티 페이지 맘 앤 데츠 왈츠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0: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교육 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1839님께 들려드렸습니다. 버스 타고 손녀 돌보러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이석증으로 입원했다가 아 그렇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상 기도로 지내며 바쁜 시간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석증이 아유 이게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다고 하던데 입원까지 하셨을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다행이고 또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손녀도 돌보러 가시는 거겠죠. 건강하셔야 합니다. 5월 7일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카운트 유어 블레싱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동행 나그네님,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날씨 같아서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따 오후에 비 온다고 하니까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죠. 초록이 17님은 참여 오랜만에 하신대요.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5명 아이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좋았다고.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습니다. 김상진 비올라 연주로 저는 준비했는데요. 지난 주일 아이들의 합창을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연주곡 들으시면 좋겠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의 하루를 열고 노을에 물들어가는 빌딩 골목 저녁 스케치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퇴근의 발걸음을 옮긴답니다. 종종 받는 방송 청취율 조사 때 어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CBS를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도 한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알려달라는 질문은 저를 당혹하게 하네요. CBS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합니다. 5614님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방송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있잖아요. 그때 전화 조사 방식인데 저도 당연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이 전화를 받아봤던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와 5614님은 종종 받아보셨다고요? 몇 번 받으셨나 봐요. 하루 종일 CBS를 듣습니다. 이런 감사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시냐고 어떤 특정 프로 대답을 원하나 봐요. 조사원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짓궂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찬양 두 곡 흘렀는데요. 먼저 비올라 연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The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러라. 요한복음 5장 2절과 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지만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엔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지켰을 때 예수께서 찾아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고귀한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주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82번째 묵상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What a friend,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정말 맑고 화창해서 오후에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예보대로 과연 오후에 비가 올런지 우리 이 얘기는 또 내일 다시 나누기로 하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7일 목요일 아침 마이클 W. 스미스 힐링 레인 남기면서 마칩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외국어나 뭐 악기, 운동 배워보려고 시도하신 분들 아마도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생각만큼 내 머리가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와서 난감하고 굉장히 답답했던 순간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아니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른의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을 접고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도 덜어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른으로서 장착해야 할 태도라는 건데요. 바라기는 뭔가를 배운다는 그 자체, 뭔가를 시도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껏 즐기고 또 사랑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식은 채우는 거지만 지혜는 뭐다? 덜어내는 데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하고도 오늘 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벳의 아침 연습실 가는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좋은 아침 목요일이 또 밝았습니다. 우리 혜연님, 아 오늘 특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오프닝이네요. 저도 좀 덜어내야겠다는이라고 남기셨고. 제주 비양도님은 요즘 필라테스 배우는데 마음껏 즐기면서 조금 힘들어도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저 건강한 노년기를 맞기를 소망해 봅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야, 찌찌뽕이다. 혜영 작가도 최근에 진짜 그 얼마 전에 필라테스를 시작했거든요. 혜영 작가가. 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면서 내 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그 자세도 교정이 되죠. 그런 딱 운동하면. 아, 우리가 점점 나이 들고 이러면 유연성도 떨어지고 몸막 뻣뻣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운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어른의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일. 네. 과욕을 부리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그 자체를, 그죠? 네.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면 그러면 된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긴 하는데, 예, 우리가 뭐 프로 데뷔하려고 볼링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히말라야 등반하려고 등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상의 환기,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그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꾸준하게 하면 더 좋고, 그리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또 결실이 맺히게 되는 법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마음을 비우는 일.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딱히 뭘 배우는 것은 없는데, 삶을 통해서는 늘제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네요. 오늘도 샬시 들으며 화이팅 외쳐봅니다요. 라고 남기셨는데, 마음 비우기. 마음 비우기가 사실은 뭐 말처럼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비우는 게. 아, 갑자기 생각나. 그, 무슨, 션 씨, 예, 션 씨가 얘기한 어떤 영상이었는데, 기안84랑 얘기하는 거였나? 자기는 어떤 마음, 내면에 그릇, 행복의 그릇을 점점 작게 만든다. 그러면 조금 작은 행복이 와도 충분히 그 차고 흘러 넘쳐서 감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면 감사의 그릇을 점점 작게. 그래서 정말 소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요런 그 얘기를 한걸 봤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점점 막 욕심, 어떤 채워지지 않는 탐욕,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 이내 그릇을, 감사의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작은 감사가 탁 들어와도 차고 흘러 넘치게.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게 자족 아닐까요, 그게? 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사도 바울이네, 맞네. 예. 천 씨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샤님,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 수영 갑니다. 그죠? 수영 무슨 뭐 전국 체전 나가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즐겁게, 예. 운동하고, 땀 흘리고.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야.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뭐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는 얘기,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돼요. 김명식, 그리고 송미애가 부르는 있는 모습 그대로.

PK 장광우의 He's Changing Me 들었고요. 앞서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김명식 송미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임소연님은 훈디 송정 바닷가에서 인사 남깁니다. 어제 광안리 가는 길 경성대 보면서 훈디 생각 조금 났습니다. 오늘도 잘 하루 누리자 하트 남기시네요. 부산 여행 중이신가요? 야, 경성대면은 또 그 한때 저희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아, 경성대 그 또 뭐 대연동 근처 부산 수영구. 아, 부산 가고 싶네 갑자기 또. 아, 그 부산 제가 이제 파주에서 부산으로 예 가게 되면서 부산역에 딱 내리면 그 부산역을 나서자마자 약간 그 코끝을 간지르는 그 바람과 함께 그 바다 내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약간 바다 냄새.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산 가면 딱 기차 KTX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중한 사람님, 와 오늘 오프닝에 진짜 공감 100배. 이제 내 나이 69살, 하모니카 배우기 3개월 차인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시작했습니다. 앞서려는 생각, 증명하려는 마음, 예, 다 비우고, 예, 좋은 생각하며 아침 시작합니다. 행복해요. 라고 남기셨, 그러니까요. 어떤 악기를 연주할 때는 내가 꼭 연주하고 싶은 그런 곡, 한 두 곡 정도를 생각해서 그 곡을 딱 내가 치겠다 이런 각오로 하면은 의외로 좀 능률이 오르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악기는 분명히 그 있습니다. 내가 연주하고 싶은 그런 곡, 어떤 로망, 그걸 꿈꾸면서 하는 거죠. 하모니카. 아, 닉네임 한내님. 찬양 들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시작하게 됐지만 그리고 잘 못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리는 순간은 너무 행복. 이거지. 내 작품 세계를 일단 내가 이해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감해주면 그럼 그림 그릴만 나는 거죠. 아,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뭐 풍경화, 예, 정물화, 아니면 뭐 인물화. 한내님 화이팅. 8769번으로 저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줌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둘레길 21코스 완주 도전이라고. 야, 줌바 댄스가 그거 막 엄청나게 활동 막 골반 흔들고 이거 아닌가요? 줌바 댄스 아닌가? 그거는 벨리 댄스인가? 아, 춤 종류가 뭐 워낙 많으니까. 예. 아무튼 리듬에 맞춰서 내 몸을 내가 자발적으로 막 흔들고 털고 이러면 어떤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예. 막 땀 쫙 빼고, 그죠? 예. 리듬에 맞춰서. 닉네임 클레란스님은 어른의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제가 기타 배운 지 1년 넘었는데 아직도 F코드가 안 되는 내 손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 마음 또한 비워내며 열심히 쳐야겠습니다. 제가 치고 싶은 곡 대신 신청. 아, 이 곡을 연주하고 싶으시군요. 김종윤의 내 삶에 들어온 이라는 곡을 청하셨는데 F코드가 좀 이게 손목을 꺾어야 돼요. 확 꺾어서 이렇게 탁 쳐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완벽하게 띠리리리링 소리가 걸림없이 촥 나면 아,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B플랫, 뭐 F코드 이런 거 탁 치면은 아, 약간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아, F코드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예. 손목 팍 꺾고 조금만 더. 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클레란스님의 신청곡 김종윤, 내 삶에 들어온.

송지은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었고요. 나무인의 쉼 그리고 우리 클레란스님의 신청곡 김종윤의 내 삶에 들어온 이란 기타 전주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네요. 그래서 역시 포크 가수 출신의 우리 나무엔 님의 쉼까지 이어서 기타 전주가 매력적인 곡 전해드렸고요. 네. 별빛맘님 좋은 아침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우리 메이리 감사님은 지금 남이섬에서 아침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전날에 남이섬에서 1박을 하신 거겠네요. 와 너무 거의 진짜 완전 자연이잖아요. 거기 막 사슴도 있고 그러지 않나? 막 청설모, 뭐 다람쥐 얘네들은 뭐 기본이고 남이섬에서 막 새들이 지금 지저귀고 막 난리 났겠네. 토끼, 청설모, 공작새도 있고 조용한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담기셨네요. 정말 이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약간 호젓하게 주님과 나만 단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이 시간 잘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5346님. 훈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아내가 갑상선 혹 제거 수술을 받아요. 목소리가 혹시 좀 변할까봐 걱정하는 우리 김성희 집사 화이팅이야! 라고 또 응원의 사연 남기셨네요. 갑상선 혹 제거. 잘 될 겁니다. 예. 제 아내도 갑상선 쪽에 그 물혹 같은 게 있어서 그 제거했거든요. 예. 지금 아주 뭐 전혀 전과 다름없이 목소리 잘 나오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안젤로니아님은 저도 갱년기 N50견이 온 것 같아서 최근에 계속 좀 아팠어요. 근데 오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실내 자전거 구입했습니다. 부디 옷걸이가 되지 않길 바프 가보자 라고 남기셨는데 바디 프로필 계획 있으세요? 찍으실 계획? 그럼 일단 비포 사진을 찍으셔야죠. 오늘의 내 모습, 운동 전 내 모습 딱 찍고 한 2개월 후 이제 애프터 사진까지 딱 찍으면 더 어떤 그 극적인 효과. 실내 자전거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타도 좋지 않나. 샬롬 CCM 들으면서 지금 타세요 그러면. 우리 나다운 계절님께서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청하셨는데 이 곡 준비했고요.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곡도 이어서 듣습니다.

히스플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었고요.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닉네임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맘님 오랜만에 글 남겨요. 아들 5주간 훈련 받고 오늘 이제 강원도로 자대 배치받아 갑니다. 5주간 만남의 축복과 건강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자대 배치 가서도 좋은 만남 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람이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고요. 아, 이제 뭐 사실 처음이 제일 좀 어렵잖아요. 낯선 환경에 또 군복으로 갈아입고 처음 맞이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 이게 좀 이제 어려운데 가장 또 군기가 바짝 들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가 아마 가장 좀 건강한 늠름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훈련 잘 받았으니까 자대 배치 이제 좋은 또 동료 선임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예. 하람님 화이팅! 예. 자, 1부 마지막 곡은 곽윤찬 피처링 최형원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 운다. 초목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소리내 울고, 물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치면 소리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찾기 때문이고, 끌어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에 불질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고, 우는 것은 가슴에 품은 바가 있어서다. 한유의 한유 문집 중 맹동야를 보내는 글에서 전해드렸습니다.